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6월 18일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도나시는 재해 후 재건설 및 기업 생산 복구 조력 사업 보치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월 29일 국가의료보장국 당조 선관이며 부국장인 시자해는 조사연구조를 이끌고 도나시에서 조사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도나시는 재해 후 재건설 및 기업 생산 복구 조력 사업 보치 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상하는 1층 사상을 통일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실처에 시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실속 있는 조치로 가장 강경한 작품으로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전면으로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동원했습니다. 당진생, 소지원, 양군신, 려수생, 상인룡, 교건응, 정봉, 장인구, 여월래, 장경영, 류국권, 과가봉 등 시 용도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이 재해 정황과 재해 위험 구조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시당위 부서기 상인룡이 도급기업 생산복구 사업 방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소지원은 재해 후 재건설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포치를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도시농촌 생활 질서를 다그쳐 회복하고 주택 보수와 무너진 가옥 재건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회보험과 사회구조 등 방식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며 리재민들의 생활구조를 잘해야 합니다. 훼손된 전력시설과 통신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죽은 가축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적시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복구를 적극 추진하고 도급 기업 생산 복구 사업 방안 요구를 전면 시달해야 하는데 한계 기업 한계 정책으로 정확하게 재해를 입은 기업을 도와주고 천방백계로 기업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경중 완급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우선 중점 기업과 중점 촌툰을 연결하는 도로 구간을 보수하고 기업 생산 복구와 추수 생산에 시급한 주간 도로를 다그쳐 소통시켜야 합니다. 농업 부문은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침수 포전의 관리를 지도하며 전력으로 산량을 담보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은 즉시 훼손된 시설을 복구해야 하는데 우선 홍수 방지 배수 시설을 보장하고 장마철 기간 공능 정상과 작용 발휘를 담보해야 합니다. 보험기구는 피해 정산 배상 진도를 다그치고 배상 능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도시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하는데 진흙 제거, 준설, 점검 보수 등 작업을 질서있게 전개하고 현유의 강력 배수 펌프장, 물공급 펌프장 등 중점시설의 개조 승급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발구 오수처리장, 림시 전력공급시설 등 중요한 시설을 가장 우선적인 중점으로 간주하며 즉시 실질성 재건설 사업을 가동해야 합니다. 상급의 재해 후 재건설 지지 정책을 연구하고 대상 포장 적합도와 자금 획득 비준 성공률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하는데 모든 임무를 세밀하게 실처에 시달해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서기 당진생은 총화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7월 15일 특대 홍수는 단시간 호우가 집중되고 홍수가 신속히 구역을 지나며 형성됐고 전시 모든 향진 가두는 정도 부동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근년 내 전시 재해 상황이 가장 엄중하고 영향력이 가장 크며 손실이 가장 큰 한 차례 자연재해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전시 상하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신속히 재해 구조, 준설 작업, 소독 살균 등 중점 임무를 수행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는 생동한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각 관련 단위는 경험을 총화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해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을 다그치는 강대한 함력을 지속적으로 응집해야 합니다. 당진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사업은 이미 재해 구조로부터 재해 후 재건설로 전환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 밑선 보장을 잘해야 합니다. 위험 주택 안전 등급 감정과 보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리재민 배치 지점 군중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등 시설 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고 전력 공급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소독 살균 사업을 잘해야 하는데 모든 작업이 전부 표준에 도달되도록 하고 큰 재해 후큰 전염병이 없도록 하는 미션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 시설을 다 거쳐 복구해야 합니다. 수리 영역은 중점으로 목단강 수해 재방 보강, 하천 소통, 수로 소통, 관개구 점검 보수 사업을 잘하고 상시화적으로 수로의 네 가지 문란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 건설 영역은 물 공급, 열 공급, 오수, 배수 관도망을 전면 점검 보수하고 낡은 펌프장을 개조해 승급시키며 저지대 침수 구역을 다스리고 도시 배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교통 영역은 농촌도로, 교량, 배수관 등 기초시설 보수 사업을 다 거쳐 추진하고 농사철을 어기지 않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산업 회복을 다 거쳐야 합니다. 농업농촌국은 농업기술 인원들을 조직해 피해가 엄중한 향진과 전투에 심입해 농호들의 병충해 예방퇴치, 파종과 보충파종 등 사업을 지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인삼 등 경제 작물에 대해서는 매 호마다 방조를 제공해주고 보험 기구를 독촉해 신속히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동시에 해농 신용대출을 도와주고 협조하며 농민들의 수입을 확실하게 안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생산 복구를 다 그쳐야 합니다. 응급, 소방 등 부문은 공장 건물, 특수설비 등 방면에 대한 안전평가를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관리, 각 은행기구 등 부문은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통하는 동시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을 시달해야 합니다. 각 직급 용도들은 도급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에 심입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섯째, 위험 우환 예방 통제를 잘해야 합니다. 당전 전시는 여전히 장마철에 처해 있고 폭우와 단시간에 큰 홍수가 경내를 지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비 사상과 해의 정서를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자생재해를 엄밀하게 예방해야 하는데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위험 우환을 면밀히 주시하며 24시간 당직 제도와 위험 상황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보고를 지연하고 기만하는 현상을 엄금하며 전면으로 재해 후 재건설 사업 중점 임무를 실속 있게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진생은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직급 용도들은 주동적으로 도급 향진, 기업과 대상 건설 일선에 심입해 사업 추진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각 향진, 가도, 개발구는 속

역지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모든 도로, 모든 주택, 모든 기업이 책임 단위와 책임자가 명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업종 주관 부문은 본직에 입각해 주동적으로 앞장서며 맞춤형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복구 과정에서 부딪힌 중대한 사항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직접 연구하고 직접 추진하며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전시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주동적으로 군중들이 가장 수요하고 곤란이 많은 곳에 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조직부, 선전부, 정법위원회, 통전부,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 등 부문은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며 사회 각계의 역량을 폭넓게 동원해 재해 후 재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확실하게 응집해 전력으로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이 실체에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월 29일 국가의료보장국 당조 선관이며 부국장인 시자해는 조사연구조를 이끌고 도나시에서 의약산업발전, 중약재 전반고리 질량관리 통제, 지능화 제조 승급 등 내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성의료보장국 당조 서기이며 국장인 림천모, 부조장 정권, 주의료보장국 당조 서기이며 국장인 장홍상,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당인 소지원, 부시장 한적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우선 길리모동 노급 유한책임회사의 꽃사슴 사육 원구에 가서 현장에서 표준화 사육 환경을 살펴보며 녹용 채취 규범, 원료 질량 관리 통제 체계와 산업고리 부대 대상 추진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기업의 사슴 관련 제품 심층 가공, 산업 융합 발전에 관한 사업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길림오동 공업원구 재배기지에서 조사연구조는 중점으로 중약재 재배기지의 기초시설 건설과 표준화 관리 모식을 고찰하면서 중약재 전반고리 역추적 체계 건설 운행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도나시가 원두로부터 중약재 품질 관리, 재배 절차 규범화를 추진한 작법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길림오동 공업원구 생산직장에서 조사연구조는 생산 일선에 심입해 생산라인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가공 절차의 질량관리 통제 과정을 료해하고 나서 현장에서 중약재 전반고리 역추적 체계의 생산 현장에서의 응용 효과를 검증한 동시에 의약산업 디지털화 전환, 질량감독관리 승급 등 내용을 둘러싸고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도나시가 당지 자원 우세에 의탁하고 의약 특색 산업에 정력을 기울여 전반고리 질량관리 통제 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한 사업 성과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또 도나시와 관련 의약기업들은 산업 발전 기초를 1층 튼튼히 다지고 표준화, 지능화 발전 방향을 견지하며 약품 질량 안전 미션을 엄격히 지켜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의료보장봉사의 질적 향상과 능률 제고를 더욱 잘 지탱함으로써 군중들의 건강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있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